모양 땜 비시쇼나 콤보 만돌린 다비리 하우지가 목 란독자리 미라멘차 필마스데기 라주 샤르마 사다난다 마디 나우보이 마얌 여분 보컨절다 이세이마 이세이시기 세이랭바 수레시당 세이랑바 비시 모양 땜

나가주리 크게 나운서 우제다 소라이섬 마칼마텔기 토롱카야 산독드는 따한절이 바시 아카시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제널드기니 토롬 따비리 부품나 막부 어동게 나운서 유레카 유렘범나 다람녹주리 구름주리

마사지모 방제받아 하라 우자백이 뭐 훗다 어 아버이 빡다다 가리 마뿌기 민카야 쇼레 데네 마따 마시데 라니 이도 밀루 안니 위신키 마땅이 딴자 앙시데 하범 아헬루 블락파 마나이니 tunglam sat ki lambi kai dena bahai dena thaurang pumba siliwa thausin pumba sepmi ibe haubam lublapa manai ne phangba dengai riba angang do

나 이놈 내 대소이 뭐 보래래더네 이래 이먹이 뭐 범여울리 마시 파우보다 앙이 야비 타와이 힝아봐 앙이 타와이 힝아봐 쓰모모 샤나 띠 쿨락비와 큰또 노모도 레이메 박흥버 너부도 닝싱 나부터 이봉옥 닝싱옥

멋진 짝 소이다나 삐견이에 멋진 짝 삐다 독라버디 앙앙이야 이비디 싱어로 마라마시네 비에마 나부터 이보닝 싱어 하이렉벅 간다 삼루라디 쿨락비나 타모이기농다 마부더이붕오부씨는 랑굴리에 마부더우씨는 구름저럭벅간데디 하이하이 영악번이떼 막강패네 깡람래뻔 라이저쿵우

아시하이나 알라리 미마기 마펌드 쌍자라가 앙앙이 분신이 캐리 삼누라 쿠락 비싸리 나홍 싸우는 사리 삼문난간 닥다뽀 캐리 마뿐만의 아니시에 마땅이 딴 자시래 깡레이 람덤 아시 다도 엄마게

사두 양긴 말았니 루이비 싱기 람덤니 가렌나가 까나가 라빵하네 당간 무고 상린야이 마사이구 탐정아리 앙앙구 싸우는 어버 욕사바다 까야디닌 티저분 무물라이깐 아우리에도 말렘 레이틀도 있다네 무물라이깐 떠오래도 두무래끈 떠오래도 말렘레이틀도 이데네 불랑라이제 킥자이나 싱인라이제 킥자이네 로이비싱기 람담다 사두양겐 마락다 닝토기 멋지야

또 숨날라 이럭방아시 막갱 탕간 굴락비나 사문한간 탁답보다나 로이비 밤이 마이게 있담네 밤잔 먹가야르 하늘절리 농막이 놈이 따디 삼누라 굴락비나 앙앙 사문한간 탁답보리 하이락게

0: 공간기 토름 선독자바 나시기디 마땅하시들로 이제래.
1: 하이 돈바.
2: 이치.
1: 난기 50% 디스카운트 비버 레스토 포켓몬 팍도.
2: 아.
1: 로이디 하이네 카마인토리노.
2: 로이디 로이디 가다이 되기노다. 아두가 이치는 내 50% 할도 50% 각드나때 50 to 60% 이 오퍼 피리세. 아두가 스톡도 레이트가스네. 혹시 아두막 북독실라가 디스카운트 아두막도 아둠 피부기 구동자부 슬레이브니.
1: 하이비디.
2: 하이비디네. 가나곰바 마나마차기 루홍보기 온포 오인 합세닝바 루홍가드비디 마탐 크라와리바. 나트라가 융기 다르카르 오이베도. 혹시 막 북독실라가디 타 크라기 ꯇꯨꯡ ꯗ ꯑꯣꯏꯔꯁꯨ ꯁꯤꯜꯚꯔ ꯖꯨꯕ꯭ꯂꯤꯒꯤ ꯑꯣꯐꯔ ꯑꯣꯏꯅ ꯑꯆꯧꯕ ꯗꯤꯁꯀꯥꯎꯟꯠ ꯄꯤꯔꯤꯕꯁꯤꯒ ꯂꯣꯏꯅꯅ ꯑꯗꯨꯃꯛ ꯐꯪꯒꯗꯣꯏꯅꯤ ꯍꯥꯏꯕ
1: ꯑꯗꯨꯗꯤ ꯏꯅꯦꯒꯤ ꯃꯆꯥꯅꯨꯄꯤꯒꯤ ꯂꯨꯍꯣꯡꯕꯒꯤ ꯍꯥꯏꯕꯗꯣ ꯔꯦꯁꯇꯣ ꯄꯣꯀꯤꯃꯣꯟ ꯄꯥꯛꯁꯤꯗ ꯍꯥꯏꯕꯅꯤ ꯍꯧꯖꯤꯛꯃꯛ ꯕꯨꯛ ꯇꯧꯅꯅꯕ ꯍꯥꯏꯕꯤꯔꯨꯔꯒꯦ
2: ꯍꯣꯏꯁꯦ ꯔꯦꯁꯇꯣ ꯄꯣꯐ ꯃꯦꯇ꯭ꯔꯦꯁ ꯃꯤꯌꯥꯝꯅ ꯍꯦꯟꯅ ꯈꯪꯕꯤꯔꯦ ꯍꯤꯞꯄꯗ ꯍꯛꯆꯥꯡꯗ ꯌꯥꯝꯅ ꯀꯝꯐꯣꯔꯇꯦꯕꯜ ꯑꯣꯏꯕ ꯃꯣꯝꯄꯥꯛꯅꯤ ꯁꯤꯜꯚꯔ ꯖꯨꯕ꯭ꯂꯤꯒꯤ ꯑꯣꯐꯔꯁꯤꯡ ꯑꯁꯤ ꯑꯗꯣꯝꯁꯨ ꯁꯣꯏꯗꯅ ꯂꯧꯕꯤꯍꯧ ꯉꯁꯤꯃꯛ ꯂꯦꯡꯁꯤꯟꯕꯤꯔꯛꯁꯤ ꯄꯦꯅꯥ ꯁ꯭ꯇꯣꯔ
3: Maria Montessori School Koirengai Imphal gi class 11 admission gi online registration haujare Mahiroi Singhna school gi website www.mariamanipur.in da registration tobirakpa yaragani 90% CBSE amadi bosem na lawba exam da Mahiroi Singhi oina scholarship pizari langliba me gi tarikh 13 faub gi manung da pizari ba website asida register tobirang na bakhanghanjari akupa marol gi damak contact 8974684656 natraga 9863330330
4: lawmi gi nungairaba paujel western seeds company gi hybrid phodi heritage 4005 thabi duna sathok leibe lawmi oibiu mamang chahi mai pangna sangyeng tokre heritage 4005 nimitcham kuncha degi cham kuncha manga phobu gi manungda lokpaya Machayang Kaidagi, Humputara for Wopui. Glass BLB Amasung Falsmut, Tagande, Maruyam Changa Sadli, Foksarong Masingyam the Kunupali, Satok Yamale, Sak Totli, Mahauli. Soyduna Tabiu, Fogdi Heritage 4005. Pung Pum, High Speaker Shampat Amasung, Adongi Anakpa, Tilati Dagdon Pum Singh.
3: Langolview Nursing and Healthcare Research Institute, Uripok Bachas Patilekai Lamfel Patki, English ngani kuntaru kuntaret ki admission form.

0: 아씨, 살 끓는 남상 슬퍼지도 너와 그래다. 남비시는 뭐로 엄쓸리바. 슬픈 거 강잔디네. 아씨, 겁나기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잠도 부탁해기다. 지금 어디에 넣드러네. 많이다. 시대도 쌍하게. 아, 미래 비브라. 잠도 탁적해.
1: 야니, 야니.
0: 그 눈이 뭐 어딘지 뭐. 미치겠지, 얘들아. 미가 형성도 없지 않으면 지금 어딘지 뭐.
1: 아, 시달래 이제래.
0: 그 눈이 아이 등아이리 부드럽구나 하리지 뭐. 그리 시아눈이 마시 뭐. 탁보기 여름들이지 않으네. 타겟 이행에게. 따오래네. 아이고 따오가. 사육덕이 개틀리면은 뿔럭뿔럭 룸부룸부등 사하라고 덤벗이 아니는 시대야. 떡볶이 어디니 되고. 호이대 시구 탁보홍 들에다. 아, 자기 빼 자살래 저래. 숙과 옥토버스 아지고 이만한 복대에 왕도 턱들이여 원해. 시내 숙과 샷다 아니가 아닌 토래 이게. 그 전화 또 미는가 사역기 롤러버스 아두고 온통 개나 그래 원해. 흥? 그 이제 비내가 밤을러 뒤에 봐 모이 호텐시 뒤에 봐 해도 삐거 덥자니. 온통 뭐 실트 덥자니. 뭐 범 구사 아지가. 뭐 시디에 유매 여보가 전화 또 믿어 복도 깨다.
2: 봐, 온통으로 돈을 뿌라뿌라 뱉다한 비례 이시부 까대오르기 사이 생각 자라가 잉나 보타라가 락부 야드로
0: 아씨 하나덤비야 사이 끝내고 살래 와이니 안낙분 우필로로 마디 바람동네 해도 해겨울 아 만트리 부기다는 살파시디에바꼬
2: 하지파오 행앙벌로이디 듣고 능시
0: 하이 누피 마팜 살라버니 예드는 마이미시 마리 이카카 구주구멘가시 가테게 정수이 까이도 와더가 사라드는 성님니네 이샤 와그래 시도름네
2: 쟤, 아, 쟤 벌써 와람라 그랬지 학도부터 답이 고봐
0: 나고 만트리포 크리스텔로 왜 와도 뒤 라이리니 와암다는 답이 아드리바니
2: 가리와노
0: 사이도 사이깐 타오르가 할락바도 와만 기드나 쌈도 타가 학도부터 타게 해야되나 모이랑 곰도 싸호띠일 암흑흑 라이름드는 정오바니
2: 파레다 땅게리 야롬답을 하이바
0: 온 토오뻑이 호띠일 라이도 외람해바
2: 오 가리노 하리시보
0: 아독 아웃더버사 본시드 탁트리고
2: 하이마
0: 아이 본시드 탁트리마도 그마사 하우기드레 나티 람도 마유원니 아이브니 아독 그마사 아도부 유원바 파멀리바 모이랑 공기 미싱지부 나오라브라이미
2: 까리노 아두보 타닝데바 난 꼭도 탁비드라가 로이래 미길래 가가 묵반두나 왕비리두보
0: 아 바레사 아주 사나톤비야 아이나 랑랑 람비드 송가이 눈 칼리미니
2: 까리 칼리노
0: 아이 코이웨노든 파무라시라이미
2: 아스 하우지부 호텐 판바.
0: 하이 나사 아니지 퍼지는 시망업나 바이 거의 봉땅 레벅 잉시라임니니 능보. 나티 마기 샤두디 샤 나티입니 싱이 아프로 만남해 남아드나.
2: 하이마.
0: 코티인도 소닝티는 셈비드래. 빠샤 군바도 하이티입니.
2: 어 나이코 아이코이니 땀문나 가네기시고.
0: 하이 마타사루르디네 후망수타다바. 포싯파르디브코 농안바다기 누미타압시 나이도 가림다 강오리도 보네. 하 낭나보라 하우니.
2: 아.
0: 가나는 강니. 보라등아 우미수 라크니드나 아이네 얌토 실라크니 아유기 딴낭나바
2: 아두기부디 라이 아두드네 하잉네 호텐이나 까란다바 미가 정락라바디 아스모이 바기 마웅두가
0: 아스낭나 톰도 밤동나 띠에미 아이오두르시디 예헤 람현젤라바마코 랑암바기 마군 강가담이 마쿠라이 띠게드니 아두 아이나 아이디 낭부 롱마치름 극 우부시니디 까린드 꼬나드레 마판수 톡바 니마칸 마칸수 테나바 마두나 파로이드레 미낭바
2: 라이버깅시 하리 로두가
0: 아두니 아이나 하리시 낭주 칼루니 싹수 호텐도다 동화가 너무 잡아야래
2: 아도 마팜 잡아 못판거드라니 하리시보
0: 아이 티르가 보게도 방대네게
2: 이찌인데 인타보이나 토까니고 마팜 잡으니 과이득이 마루오리바지
0: 오 마팜 잡아 인팜도 아이 하이 앵막네 모이랑 곰나 살라가 잉으로

0: 너랑 두 쌍이야 이보. 또 우리 시부 싸도 디 탈락드럼이세 이까 이시라냐 이보. 해라 어띠인데 싸타키 이보 서봉게다. 쌈타 비비오바.
1: 야니
0: 아이 나랑 소호티엔 시대 싸타크 발락 쟤럼 보니
1: 호이
0: 하우만 그러더나 싸기 마호도

0: 되고.
1: 예, 응. 페이, 합니다나. 마청 다대기 루빠 정화 정화 행답이 야로해지는 남눈을 넣으니 행인. 에이, 에이 자크리 허우르다무니 강해지는 에이 자크리 허우르다무니.
0: 이니, 딸비로, 세, 나랑이 비싸두거니.
2: 하나, 맞다. 이, 넌 잡아두고 이니에는 까도보기 비싸. 본치 주파 잘해봤으네. 이니에는 어디 비싸라우로. 아, 세. 지렁에 합다 파무지.
0: 왜네?
2: 두, 아시다, 딸리바, 꼬로, 꼬이바, 난기 거로, 뭐, 마이 통만 비치고냐, 타다비게. 하오는 수네, 낙그니.
0: 이니,
2: 까리 하이게, 와리도 어둠 차라오. 이니에디네. 쿠칠레 빠야데바
0: 나산 파파 칸가시부 콜레스 담만이디 하이드가 탈덕 빠야홀리시부
2: 레사베 맞나 이빵비르로이 간탄나 시야비르로이
0: 시타나 토니까
3: 스미마 보라로치나 타시부 그도이 카이노다
2: 카나나 칸노데베마
0: 이니야 이니회기 탈세 헥자우다보다 라이 오라이보가세 아무테야디
2: 에
0: 아도이니야 아이스 탈 так 보세 야마이자네
2: 하나 남보 아오이 베르네
0: 아오이 베이네 난다가 돌아가 탈 так 보도 여비게네 야마이자네 두 마나타 이세 야와람도 수마리바
2: 마데 헤코나테다 마파가 에게게 아와브시 당 마땡 빵 비발라 이베네
0: 하잉데기 아이수 여비게네
2: 호이
0: 아드디 잘라게
3: 이신이 아버지, 그 아이들 너, 앵건 다 해라면 수야니. 나타, 라쿠디라니.
0: 대볼로나 디아리.
3: 하.
0: 아도 미수카라 라링에시다 와마타 한게, 당연 짜리.
3: 그리와노 미야식 방아이 와두고.
0: 대볼디 딸딱바 딸호바 파자나 해라버니네. 딸호보기 와자 오비아라니나 하이비기 터보니다.
3: 능기도 이건데 까리면 나 이바이 두러
0: 나도 낙지가도 후망아 랑트 이글랑라다나
3: 나코 까이기노 낭나 딴다나 뜨나 아이기 마이 통가이시오 통나무네 영합니다 하 까이기노 와봐
0: 마람라이 아도 와 아마타가 하이기바
3: 하이우네 까이노
0: 아이부수 딸딱바 딸허부도 카람도 덤비우바 암투 덤비기라
3: 낭봉아 나 이코이마다 딴딱바 야마이나 하이기다이네 하 하이기다이바
0: 아도 하이더디 이니에나 이부눅시기 드러 아도 아무도 덤비오바 봐. 씨. 아무도 덤비오.
3: 정글아 끊어봐. 아 이루저를 보내봐. 정글아 끊어봐. 아이부 딴딱바 덤비오 하래가디네. 아이나 하이부 야바타바.
0: 게도 하이노. 얌루 자로 하이브니.
3: 농아람다이 붕어 훔다 오겠바. 파제네 이루저 톡바. 피에 생바 셋바. 전도원 가도 파제나 틴게다바.
0: 아두부디 틴비게네.
3: 아두르디 굿 갑바이두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타한저리바 마타미세시 통람 렉스미 데비기 콘절다 서전저 유남나 세링바 마타미셰니 세시부 코이다나 칸비라클리바 마룹싱데 당마이번 콜레스 게타기 루크람 잉오자 아마디 루크람 푸니마